0: 오, 소문. 어떻게 봐봐요. 기 소문 나셨는데.
1: 기회지 마.
0: 우리 수업실 수익 갈로리 목불로 성세불로 꼬물이 들이 한테 핫거리 불로리
1: 아기 무슨 기 허야지 몰매도
0: 돌보 말이 제래 졸래같이
1: 쉬기
0: 에이닥 지디 말을 거리 대빌러로 보내지로
1: 걸리기 저기 소맨 아미 졸래같이